0: Chartbox Top 50.
1: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
2: We are
3: BTS.
4: Wanna fall in love your skin.
0: Your chart.